황어형 나에베 량아렴 왜 세네 타로 푼나 따이 틴디어로 왜 얌칭하여 따이 밤에로 힌트 겨비야 시오더니나윈 우세어나표 쥬비베니나타 겐시에나푸오난세미야마 어, 내려구아, 어, 나, 띠오.